안녕 미루 배달래리 안녕 말로 안녕 예 배달래리 갱다노 예 갱무 배달래리 예 갱무 예갱예 배달래리 예 갱다노 히히히히요 히히